0: 양도 용콩 등의 행리 친절한 마강 체육공시에 호철띵이 통기지에 동긴 콩킹 체린 류미 안추 노루바당 류자바 소지에 토니 희흉고주희디 남용기 조호희비 호철나초 대비 희철 여부 용건 노시 시와지 양종지에 닝류 대통기 긴카마라 주흉당 라소희비 긴강 비추 준치 미바라 레수티니 나처럼 캐치다 자당기 후두 호캡체치 치르친바다 힘은 남한정인 나위 표선 조수친디 난카 호신당바다 사이호장진 초모당의 지지 힘강레비 남바히 루이바지
1: 나갈레콘니 녀저베살라 지당아비 치정아니 중앙제강코여순청다시라추천주비 론종라카주비 몽주자 이끌어 모자라텐댄시 지디엔 지도자지라 지제비체 카바라네 텐전지에 니디안 기대야바동 대원노 도그라 침보지에 니디안 제야바리 다딘 텐전지에 니디안 대도 코소서라 화사 종체라 니디안 단야바동 이제 종체라 니디안 니예베체 도그라 침보지에 니디안 제 로가 종체라 니디안 니 닌저 종체라 니디안 니 청도 종체라 니디안 니 나지 종체라 니디안 니 제야바리 다딘자 이끌어 모자라노 제강 코야티 댐비 내디안 찍어 예바노 대원노 제강 도시가 내디안 단동 랑캉치모 바쪽가 내디안 단 최원 바쪽가 내디안 상 소니가 내디안 제 제다원 바쪽가 내디안 제제 예바리 제제 중앙 년지 이끌어 모자자 텐디안 조만 제 중재라 르지라 지리 제바리
0: 내가 레코니 빼니 추로 현재 주기니 용당위 제수 용바 용모만 퇴출 余林康当作一书记主任严静海义用某某团促余林康当作一日用作用地位促进给一路年度年度六月假期录用冲突听一把促进努力每日理论来宋端党理局协助国家细节书记习近平给公报告期间录用录得结把集聚托录用努力严静海义那一把宋多当党结合几家要派接同为协用的托车同理 每日理论的给当前为内部改切图压的当中央给他举过的党用党为这里给狼家里给举人士兵农起码基因短缺特别协议把党南等一应在党中西这特特别协议罗定用民节中国七九定比每日内段他决议被杨大别瑞朗投选的中国每日经济组别没什么党多什么运气没把他切入东国把党 据今日派校党对白党谢勇杀到特白县的，每日理论他就谢勇出街，别进内白家去空投去白县的，让用每日听着了亚春亚亚去，内心不够吧？俺吃也不夸张，对俺追究了通勤一点，每日听着了亚春来工地同意车多，慢慢听错进内白家去，俺为俺把些多，下雨俺了点点，慢慢听错里一边，俺你人不对个白姐姐，连送弄一把些。
1: 小有才党唐明英刘培成孙贤中基罗永聪等学员把人大概两年你这边子了家用家中学的两地制度就了年度年度落落进落电班里面的月季度家起点村的这次这些年培养落进家落个了三八了你话的昨年的前辈落进落电班永秋我多个这边来有动查月三天家开始睡觉了每年三日休产这边
2: 龙德基金龙马蒙博来巴里龙马庄云成绩德罗罗天巴爷爷准备起来呢青铜铜恰成过了烟敌人都做农学金钱币我吃起来铜仓币刚是蒙博能币罗军都都将俺计划从马库措了计划烟戏戏巴里刚是写个云林空格主任卢飞虎给他听两个多元都做农我娘军给东研究了三八年中 深圳西电把手机连连困难在业绩上班里，他听连么多元都做农，没比起自己，先把家的这家老小一把动，融账日把动，入账日把，努力，老早学习说菜别，吃空忙不，连连启动账困难在把里，第二种交接连么多元都做得到，扎土动，咱们年纪多年做了闲，连么多元都做多，连么多别老妈做，连么多别种。 中正列地界罗军都督家学个一把里，别人将没接谈，列将学习点点长沙东，列将学习出龙巴山坡主任官员列级段干级，他人别将好进的业务，起点都做点了。
1: 用某些天个，就了年冬年热了，老金老天把了买被，连么到你都做靠一把点烟。天才我做大东，别讲说来老金的，没太七点都做点着年节烟。老张我弄，连么到你都做今天年娃节。老张东开了我了连腰节讨论些里头头呢。荣江家老金老天把不走徒步，连腰脱节了天气加夜节上班哩。
0: 大家来看你白天出了，两天多来看见新罗年冬年中路，北路北江西边，人的电动车都了，现在就一年那么粗暴了，你也不当。两天多来看见永远真都了，看见张东杰、秦碧佳姐姐在我村边争取电动车呢。对了，上边北江太多，啥空姐、李姨、李叔帮我去给当，听着人别碰起边，让咱明白了些吧这。人多些越多。人要住卡给女人做美丽，我愿意你的女人当，不用设备公拍了特别，准备我比普通张去简单些别，怎么话去？那是钱包退吧是？怎么话？哪怕不吃鸡，人要把去在我身边普通张去简单难送回，一往别的超送谢谢吧是？人都初步些吧觉，不用农村人这里工作，不用常常谢谢了稀奇色彩。让熊中龙城年轻聚集技术卡松兰真都弄下个安当不退的现在主播的北路北中西边马用的尖端真都接他都弄熊去隐形如果应答了下个安尼巴当孙巴不用真都接接下个啥有把这下个安当不吞听如果简直有把北中龙城年轻来攻击来做把张阔仪的路呢初北将下东退的路你就可为路与隐蔽大腾经济都能安全将来经济以及多人批吧军队训练每节了将把政策及三把传把批吧引起批吧这用太多来控制的问题张总至少不一不张用吧还超一立青安全娘的军队人都能不去你就当别路前比为约当天的亚七十八年忙用及别路批过但是不就引起批吧这
2: 托米三顿没接班，跟这落了点不容易。再到点别错误奖品，没忙着整顿呢，我准备他没菜。
1: 大家来过年，你这边啥了？就在这个年节，我着别让军军自家亲人老祖祖辈从那拉萨了祖先，中国入侵空格原始申报过夜，你老姐。出现了现在这把东，让穷穷家这些亲兵硬开了瓦东，爹娘奶奶家起来开把东，开来家他们直接了娘的账呢。让穷家自家亲人老祖宗把他帮帮这一代，三多出现自家娃寻找东，蒙做连同小爷敲空时，别人娘的嘴巴连体现这一把的。毕竟几位自家亲人告诉我就叫了几年，娘家一点急，老祖宗把的。天楼修上了娘的洞，热带头呢，我做开来了西顶把干壁，那点托起托起来了，别叫了托浪阶级，热洞天在家用时吃到了东家，热娃也去上班的。新竹路近，咱叫我老林哥给跟起毛娃，过些冬季，日向老祖叫做说进，别叫咱叫我天看了也叫在的，热洞这样，别怕老书记出去人同一了上。吉亚马威扎加东小特娘们扎加擦娘们扎加吉寻求三百的钱呢三度没足迹超出了头发东超过了头发超起头发阶级你点年过最头家日记结巴的三度琢磨扎加干你东扎加天内偏见叫顾客的眼呢老祖家出去寻求三百的东天内家天气家家的卖的三度确定性呢天气第一个确定金东一千金天肉金节是农村咱家的耕地冬呢，三年第二个咱家来了片姐姐跟你说的，芒种家立冬，三更节比刚新就把它扎进巴里。荣庆江咱家亲人老祖家林振中、张永红的，俺祖家三到七天前来天在三百了冬，别家七天天光别家咱家买呢。家狗家店边立冬敲空家咱家寻求三百了家客做了买呢。七天天在三百了冬，清早了家到下了店呢。连同自家三百的财销，切了东家延续上班的。
0: 大家来看你半年出了，现在就按你讲着，抢到中秋节，远的路从现在的看，我说过去不是。现在吃得当，香菜、罗嗦，人年有过了年龄节，一节节都对比，等人经济吃的吃得了康的，

0: singing of the Bakun Council. Tada Chichi is singing Billet in there, but you don't need to leak on, come get long in chair, not a knee jupe, human civility. Drink a little in a game taking Yamalata, conquer Hopsy, than two heavy go hitting. The young Logi Jujin, Hoso to Badang, Hopsy Jujina, Gagin Punkala to you. Gagin Punkaka, Hosu Tawatan, Chili Chesang Tina, Hoso Tabeton, we, Zawin Gilina. Devi Gagin Punkana, Shanti Hosu, Li Dun, Nuja, Lali Shibuan Yibi, Gagin Japunka Kanda Hiyuna, Hosu Yang Dinda Hilda, Nietobadan, Detunja Hidim Nayan Tunsi, Dirdin, Gagin Punkana, Shanti Hosu, Nichiba Dabu Yimbadan, Hosu Dudin Piji Dunjana, Nansu Lomanka, Hosu Yukija, Lali Nuilitobi, Nyam Yu Hiyuna, Shiso Yaka Gertrude, Hosu Nguyen Shu Dang,
1: 想起老师原本的卡小比家庭大不一但我呢第二个来自呢北京墙的中间老人中老九年比给给这些年嘛垃圾老年去他咱北京这些年嘛垃圾空给老师的当当老去他们的隐秘世界年龄当真正感到透明过了等你去你都准备接了那次离开不是你不用的但那些 답바르 뒤치 참말 베이클 로지 정종 실리 딜레
2: yes yes
1: 땡 담보 드나 사용 등 양아 로촌 로로 접바 베이케 아 로티케 링게 아 렌레르고
2: 지지
1: 대온데 어 갑티디 나 같은 데 자나낭살라뇨 규직 조트서
2: yes yes
1: 드니 로노 담보니 아 조바스 시온 뭐저 로다 키 냥괴 로이케 갑스레 디디 망치아 그다 자나나살 뉴섬차 이게 창아스 맞아 트마라 이 말에 응어질 체히 가서서는 지 두브 양아 님도 님도 재미 교수네라 드니 뉴 듄트서 야 링게 증정 맞아 뉴 부그지 링게 너 맞아
2: 레즐리
1: 드니 어 러러 담보니 야 티어 체용 등아 러러 숨바스 가서 양 러다케 기게 만다지 응아 러러 쪽반이 아주 티로스 나로 조금 뒤로서는 이제 튀는 뒤뒤뇨 뇨 주의해서.
2: 레슬리.
1: 드니 야 때문에 당아 음악 진짜 그 로트 요라. 진짜 녀요.
2: 레슬리.
1: 진짜 르르노 뇨 예저르 예저르. 다 뒤뒤 다다 세게도 되 밖을 하신 다치들고 진짜 레요. 뒤뒤 야 때문에 그 야 로트 조금 노 제틀린. 다 뒤뒤 뇨 니자선 줘서.
2: 레슬리.
1: 딘노 로지노 파지타 틀리야 휘드레
2: 그슨도 사바스티 여러
1: 아 선도 사바티 여러 선도 사바르티스 단 나스 다 선도 사바티디 셈바 하냐 가샤 쳇스는 어저 혼자 아 야진 줄리까 다 나바나지 통통도 드니 다다다 나 그냥 로로 담보 튀어 나니 로로 담보 틀고 로로 담보 튀운데 로로 담보 너는 진짜 니여 전동 어저 혼자 너는 진짜 이어고 나 로로 담보 진짜 아 선바던 전라 임박의 배에 로틱의 링겐 커요. 뒤노 당아 다던 치르스는 가실 허다 안노라 마담망 게겐 큰 당금도 만당도 당아 치스나 땡어 전라 노라 전라 저전의 뇨 어 찡노라 나 중가도 찡나라 어 나 중앙아 전도 전도 자도 규지처
2: 나
1: 대 로세 치디 주전 찍바라다 또 그 망나다 뇨나다 찍바 찍자라 이니단 리자치온데 땡 ᱛᱟᱱ ᱞᱤᱝᱜᱮᱱ ᱛᱮ ᱦᱟᱡᱟᱝ ᱜᱮ ᱡᱤᱠᱪᱷᱮ ᱵᱚᱨᱮᱱᱫᱚ
2: ᱡᱮᱛᱟ
1: ᱪᱤᱠ ᱛᱩᱢᱡᱮ ᱛᱤᱱ ᱥᱮ ᱠᱟᱨᱱᱤ ᱛᱚ ᱵᱟᱭ ᱦᱚᱸ ᱛᱩᱢᱡᱮ ᱛᱤᱱ ᱫᱮ ᱠᱟᱢᱚᱨ ᱨᱮᱱᱫᱚ ᱛᱟ ᱛᱮ ᱛᱟᱛᱟ ᱞᱚᱨᱚᱱ ᱧᱮᱢᱵᱟ ᱥᱮ ᱣᱟ ᱛᱟ ᱠᱚᱡᱚ ᱪᱷᱤᱡᱨᱚ ᱠᱚ ᱱᱤᱜ ᱞᱚᱥᱮᱱ ᱛᱤᱫᱟᱱ ᱛᱮ ᱥᱮᱛᱟᱝ ᱪᱷᱟᱱᱫᱚ ᱧᱟᱭᱮ ᱞᱚᱨᱟᱠᱟ ᱛᱤᱫᱟᱱ ᱛᱮ ᱛᱚᱨᱚ ᱥᱤᱜᱭᱚ ᱪᱷᱤᱡᱱᱟ ᱞᱚᱨᱚᱱ ᱛᱟᱢᱵᱚ ᱛᱟ ᱧᱮᱢᱵᱟ ᱧᱮ ᱪᱚᱪᱷᱤᱣᱟ ᱞᱚᱝᱫᱮᱱ ᱛᱟ ᱱᱨᱮᱡᱤ ᱡᱤᱱ ᱫᱮ ᱛᱟ ᱡᱚᱠᱷᱚᱞ ᱡᱚᱠᱛᱮᱡ ᱛᱟ ᱟᱛᱟ ᱛᱮᱜᱮ ᱞᱤᱝᱜᱮ ᱛᱟ ᱛᱮᱱᱮ ᱟᱪᱩᱝ ᱟᱪᱩ ᱡᱟᱝᱠᱷᱚᱨ ᱠᱚᱱᱡᱚᱞᱟ ᱱᱟᱥᱚ ᱭᱟᱨᱟᱨᱮ ᱡᱟᱝᱠᱷᱚᱨ ᱱᱟᱥᱚ ᱠᱟᱞᱟ ᱧᱚᱜᱞ ᱪᱤᱥᱱᱟ ᱞᱤᱝᱜᱮ ᱪᱤᱠᱵᱚᱛ ᱭᱟᱜᱢᱮ ᱢᱤᱞᱤ ᱡᱩᱱᱡᱮ ᱪᱤᱱᱥᱱ ᱛᱟ ᱱᱟᱜ ᱞᱚᱴᱤᱠ ᱪᱟᱱᱡᱤᱞ ᱠᱮᱡᱚᱱ ᱛᱟ ᱪᱚᱪᱷᱟ ᱱᱫᱞᱚ ᱛᱮᱢᱚ ᱪᱤᱥᱚᱱᱟ ᱛᱮ ᱛᱮ ᱦᱚᱯᱟᱠ ᱛᱤᱡ ᱢᱟᱝᱪᱤ ᱦᱤ ᱥᱟᱢᱟᱞ ᱛᱟ ᱞᱚᱪᱤᱱ ᱪᱤᱱᱱᱟᱞᱟ ᱛᱟ ᱜᱟᱭ ᱠᱮ ᱦᱮᱴᱤᱥ ᱛᱟᱢ ᱢᱟᱝᱵᱚ ᱥᱤᱦᱤᱢᱮ ᱢᱮᱡᱤᱞ ᱢᱮᱡᱤᱞ ᱡᱩᱱᱡᱮ ᱪᱤᱥᱱᱟ ᱛᱟ ᱧᱚᱜ ᱦᱟᱞᱮ ᱛᱤᱱᱤ ᱧᱚ ᱞᱚ ᱪᱷᱚᱱ ᱛᱟ ᱛᱟ ᱞᱚᱵᱞᱚ ᱴᱩᱠ ᱠᱷᱟᱞ ᱛᱟ ᱛᱟ ᱛᱚᱱ ᱛᱚᱱᱤ ᱫᱚ ᱟ ᱛᱮ ᱧᱚᱜ ᱪᱤᱥᱱᱟ ᱨᱩᱛᱟᱯ

산토 온들고 삼토 그는 뇨그드지 레바 첼 롱탄타 다 자나 낭사크 뇨그 레바 첼 롱탄이 라힘이다 마이나 치스나 자나 낭사니 엄마 로자 타운 들고 자나 낭사 타운데 그쪽도 어서도 치스나 다 산로 동탄 조옌 자든다마다 땡이 간데이 나상아 자 산로나 쳔보 동라 땅아 가르진 네바크 체긴 동라 다 티콜 산로 토모 동네 산로 동데 다 간데이 나상 매연라 그저 트인드 나 소만다 그 렌 앤드리슨 직 단렌 잔지마다 땅 자마 가사가송 나 자나 나사다나 후진스스나 로케 따타나레 로시 연박 링게 그 로존시지 그 거거지라소 다 디디 그저 깨자 히트인드 땅 나서케이나 버르케이나 치스나 다 사클이나 다 자나 나사네 야짱도 땅 어스 그 타니휴 스트럭 자르티게 땅 어스도 다 발라 레발 쳔바 하짱어라 자르 론티티게 깔리야모 자니르 총자미데 그르나 아 아나레 로체니스 디드코트인데 테네 커서케가 저게 다 벽에티기 도스도자 잔 자시그라레 한 자신 나항 산도 다 간리나 산도 다 되게 저 커서 그 초학 제들이스 단 다시 히다든데 다 초학 제데 다 인도 자자자 데다레 레 초학 제도 커서 다 총례시 롱롱 카서 그래서 다 때 조차 저 당 사자 카토마 아 장성 그 다 사자 카토마 그 제브르 제모스 제스나 다 사자 카 마르데 다나 다 소론 된다그라레 소론 단사데 맥레바 치스나 상어 동조 효스 대원데 다 자나 나사지 뇨데 레바 세기데 다다 강조 산토 그 뇨그데 레바 세기네 송현 토르크 준세 파젠 델토스다 정이겠다 당에게 치즈르고 다지 녜이르다 다 저지 마종데니 다 덴데제다 땡아 그나 다 토머크 다 덴라 힐친 진진린 대티나 잉어 그 로틱 세일 쳇다용데 다 로 담보 다 로로 님바데 졸 다 조모체지 되게 엄마마다 타사 안 담보레 다 흉켄제 기겐 겐바데 그 단냐뇽 응보트 만알 달라나 시다 히테 나센노노 응미 고야모츠네쇼 다나 라버트 로로 쪽바노 레온데 로로 쪽바 티온데 로세마 티온데 당어저게 담보 쳇스나 멍 쳇여바 드니친도 그래 드니 디지 콜 쳇스나 다 쳇저코 선지바츠인로 드넬 히타 담베 드네 정이 되게 공바 드는로운데 다뇨 로직 지르노는 땅 알 강가 채무라잖아 말 강가 가채무도스나 로러슨바가 난데데야 뇨 아따 뇨게 야모슨 데마다 텐돈 다 로런님바게 안데온 데마다 텐돈 로런 예박데 온 데마다 텐돈 코솔 다 바차스 세탁 문도 젠로고도 제 아 젠로 다테 네크 사모이 양네 양다 돈네 다 파젠 로체 모츠다 무마지 데다 다다 덴 단담도와 담도 치스 다다 데브논 치스는 파제 멍치한 란다리더 근데 란다리도 코 난도 망자 드네 로드 찍는라

0: genchuke jok mangse tejna songal tri ne chizur ko gen lochwa de kngal ta tri kacha tri hiun tengi tri chil losok jongde te hacha ju ri hi kachak chwa hi re ma to tri tri lansa lansa jongde thon to maris loso zo tin zo cha ta so je tris che so so ne yo ko shu lo jo shi tang san lo kun de hi de so gre ma zo jo so ma te te te lo so te shi na ningbo zo ya maris jongde zo ti Pati tui tui xiole chik jari, tui kirsi na jokho tui kamo chik tui ndo nyo tsuma nda jok tui maari. Gege tui lop xio maa zi, gecha tini xio na pachin rikio maa zi. Nyo tui jok yamo tui da, ta gen tui lop zan tui kipo da zi na, ngin tui na pachin tui yon rikio maa zi. Nga zi jari lon tui da tui gecha xiri yin tui, nga lop chen tui ndu zi ni na, nga toron lon tui ndu zi ni na, yang maari na lop da chuan tui ndu zi, jake ni cik ndu zi tui xiong xida maa zi. Ta nga kia oya lop chen ridu zi tui, ta man cik dinda kan tui ngam duwa. Ta nga tui ndu zi tui ta jang ka toki bo zi yali yin. Ta tui lo zhong chen ka yin da zhong a jama ka tui bai ki tui ta chen ka yin da zhong ya ka ta lak cha zo tui ndu xi na ta kuwa ka li kan li liang ra.
1: Ni nguen ndu xi
0: ma. Ndu. Nga ka zina no ta tui nyo ki di ka zhe ji ni ba dan duan ju ni ba ti ka yin na xe ta ka yamu ma yo. Ta zhong zha tui na ha li ka ki li tui na gongpo me che chana nga ka zhu ha li tui me ja yi yin na zha, pa yi yin na zha, yin na zha, yamu ta duan xin ko xin. Ta zha zha zha kuwa liang ra. Zhu tap ti ko ka li ka li ji yung ra.
1: Nga ra zui ta kuwa liang ya di lo ya li ri ma zha ki kuwa ni ya ma zha cha yung.
0: Nga tini ra. Lo tse ya mung dunga yin mung da tsuk dino pa yun zhi zhang, zhang xiuk pa bja tang, lan la sa keja xin bja tang zhara nige yin yun zhi zhara na rima. Te kuwa ti len me len ti mung tsuk ti kuwa len gana kisana, mung tsuk ti kuwa len gana ta ta xii tangbo kisana, tene me yin la keja chawa, tsung zhu tsa ti nyuwa. Mung tsuk ka xii keja kong ro kong zhuta tuyini tene kuwa len la sa patan riwara. Ni tse na mung tsuk ka xii keja kong ro kong zhuta tuyini chiti kisana ta rong ka rikta ngi yin xii tsa tsa di ta kuwa ka li ta bja na ma san tong ro kari san. Ngi tene san ta rong po kili san na tong ngi lo sen tini ta ngi.
1: Jueba ta ma su na jueba chiki na ming tsik mang buchiki chup tingi yorwa.
0: Tene
1: san tsa ku nga chi jiwa chi chi yang kuwa niya yorwa.
2: Chobo na pa. Gen zhe xin ni ma la ne meng dian cong bi lam dian jia zhen mi xiu dang xi ju zhang yi kan bi po ge ji re di xie jiang men san ba mei ba nan dian yang gen zhe xin ni ma la la luo rong zong luo jun yin bi luo xi zhi qi qia jin dang luo xi jie jian dian yin ni wei le nan qian duo zhong jie nga kong ni nang sa de jiu chui qin dang dian yin po jun ge zhen li gang da tuo zi suo ji guo ni ling ge kong ki
0: ma yin nga luo zhe ta 로촌 강산은 마던스러 때더니 제나 나사송 되니 나 마음을 허던 마음을 허던 생각 단 네크 말로 수복 말로 양 돈데 말은 허던 샹된 지시라 샹된 로직시 때 창도 개율 허던 트스라 때더니 야 지원은 거 장난 허던 짱던 나는 다다 아니 때야 짱이온데 되니 나 문에 허다 태운데 담보 가서 나 바이엘 구이쇼와 파나레 로 다 년치 직한이나 다 개개지 뽕카 아이나든 하장 저도 신소 저도 다 처마한다 하다 치아네 더이지 장자 되는 체기 통보 무이게 마치아다 무이게 람테크다 된다 그 체기 신도 된다 정도인데 대 다른 하다는 저도 등어 마다 나사 하오다 브레 다치서는 거서 마이나 안알 다 리처 탄 처마한다 다 다동가 동 치서 안다 그리 ཁྱི ཕྱད མ རེད ngozo floron zon kangba nimba ningtor ta sanzuk chili ko ko ni ta ta thoswa
1: sende
0: thong de ko ka ta lo momo na ta ko ka ta na zambo ta thoj mara komba ma chi du to tene yan zo tu chi du te ge jiran te no 当我是国家等着都痛的，啊，你是用上个的呢，老早了，啥家忙不着了，你是？我是他头啥空，宁波人啥家么，啥把雷的，从嘛啥家从嘛的，日头整个空把雷啥啥家等着是等着吃，这有了，反正么，反正个家子绕嗦，么个家子反正绕嗦，对，啥空啊你都看等着雷，么那了他刚才报了，就是全球是猛啊。Manga da bo jasa ri da ti ji sar ma na la de ne da ton sang shui zai li ru xi re de ngo ma ngo sang shui qiao ya ma re da ton sang shui no la da qiao ri ya re de ge gen pong kai ngo zhe fa da ma ge gen pa jin li zo pa jin zhou ji zo sa na ni xi zo ren zhen da ni xi da ton qia san zhen da no la xian qi qi qi san zhen da ka xi no da ma mo bo ge ci ge da ma ye qi xi na de ya ma tong mo xi da da de ren ma nga jin nga nga zeng nga zhe da bu dan da pa jin zhen da zhou dun zhe ri da de lo gong chu ma na da ton ge zhe ge da no ni qi de sa ge da ton lo le ge de chu ma na ba chu ma re ma cha da zhe sa ge gong ba wa re da ton ge zhe ge la zo ge lo gong da ton ge zhe da ton de mi zu chong zo xi da a de de mi zu chong zo sa ge 락절 즉소 되네 뭐 저거 다통 뭐 저거 다통 로얀 로얀케 되네 강제 볼록 되네 다통 락제 볼록 되게 처만다 치서나 다 잔커르레 노시 산다와니 된지 좀 바히 마드네 되노 따따따따따따 뒤츠 서드츠드네 서리싱게게게야 요레 쟁아 그게게야 데 단 하다 치즈르고 다 치니세그레 다 차젠데 제난가 다 야모마레도레 데 강아야 파젠 요단 요지르데 다 강가 마자 멜리 파젠 다 로라 찔로 용토지 마리 바지 레데 다 로라 찌스나 런긴 야진 론 혀 뭐지 야진 야몬 론 혀 제나 낭사 튕게 창도 지 카오이나 안 담보 로라 찌스나 조테 땅게 다 나바데 야모토 모르 찌스나 뇨르 찌체 쳬나 데테 다다시 데 까마 마이엠 던 토나 데 찌스나 뎀바 덴토 그레다 잠레 토나다 마노 토만다 뎀바 덴토 그레
1: 아르와
0: 자나 나사 트스도 로라 로마 르르니레 만로토 존 마르 론존 신차디 거저기 제 통보통 자나 나사 로라 타운 되게도 까마 파치 까마 라나 파치 제 파나 파 도나 니잖아 야몽사다 전승이 동보 뭐도 자셔서 오고 저러고는 다 자나 나사 로 파치 뒤머 로 쪽신서 파치 안 담보스다 종카 쪽적 창도 종카 쪽적은 안 담보 수치시
1: 그러나 나나 주 랍다디 다 지금 보고 이젠 카마다네 다 까마야 토자 통일 지요 말베 티 크기나
0: 맞아 타나다 샤탄 뭐마이나 맞아 로닥 다 까마야 자 통일 지르 센트 간네르스나 슈디다 제이니레
1: 레스 레스
0: 등산 되는데 렘다 레힘다 치스나 다 달로이는 거스 그 체는 까마 짱엔 버트 탱켄데 베이린도 베이 찬도스 참아한다는 안 담보 인사리 자녀 나니가 로젠틴드면은 뇨 옙지서리 데 베이 그다 잔리 자녀 거치 거츠도 차가체리 지린도 데 야 테니데 양 베이린도 첸카 안데 치추린도스 땡가나 까마 마츠리 치스나 로터를 만다와 용고도 닌도 자미 니히로 인사 디디 뭐저 야 텐사 치스나 안지린도 대운데 안지데요 저 침버르다 안지 조마트는 된 까마 통보연 연하면 까티다 된 뜻이다.
1: 난서 조마트.
0: 조마트 버터 까 까도.
1: 저리. 됐어. 하나다 드링 길랑한지 레진 깊진지 당에 넘바 인다보니 터지나 쉬위. 하나 마음별 런디나네 대한 길라 차리리에 대한 직 TV 글레베 유세 좀지 토베 대신이 되시고.
0: 요요요 야시야시 도기 도기.
2: 조부나바초. 로브손의 로미 양지 자마인 바. 쉬여 닌디제 로마 소송 샤주는 로소 베비 토미 산디인라 타투가 무요 양인 老所的协助配给党队呢，军体灭霸越剧党公平动作呢，老所军体配给人员来收拾。第二点，老米杀掉将女霸党，滚雪老宋走凶，小勇将配给接了胸两级，老所顶了进了卡小霸党，慢慢将内陆港特别老所研究呢，感情那个感情一浓。

0: 타요. 두서 산주르.
1: 두서 산주르.
2: 생각 넘바 좋아. 건강소. 샹라 두서 산제 니라샤가 예. 제제 정한 연정 아주 자극적이게 시진핑기 떠나해라 알아선제 탄량포도 양자노 말이 시진핑기 주니보 아조와르 장위 팀차 같이 된출 여보제에 대해 명예 바라 토바라카위 배주 종부를 진전제 가라 가주 동자도 같이 세네 자극니보 저와 팀봉원 서든 로지라 근데 동구 시상바리 트럼프 아전 저와 강고 치보 연배 화외 서든 롱이리 네 주기 시진핑도 린다 모델 허선 넌다가 롤린제데 와싱턴다 주기 시진핑 폐거 협제 연시 상바리 초니보 다당 사클라자 린차치베 니디아카제기 티 군차라 디에리 노마리 총소 로소동 총소로 여도동제 과라 제조시제 시진핑과 노외 자신 가진자 로종동 라타라 딘서제데 제조 런로자 야로 총소가 소종 다빌 휴진동네 중용 조조보도 자용 부미 연수자 제조 용라 린총동 포이 토수자 총총자라 제로 닌동네로 총총 야효라 담바리 상계배 몽세분의 시도 잡아야나 중요 노세네 니도 자가 가서 무고 던서 나게데 제네 원계 로소 도성자 군지보로 치디 로달라 군지보로 용드라동 잔디 수자 지구 무고라 최이어동 지동 여절 잡아리 현에 중세부 지치 제게냐 추추서 줄로 닌도 니르로라 모바 추도 천생자 로다라 주여 로다 제데 야용서 파도 찰터비 모파가 다의 중요치 최선통 등자 아자 띵자 토브라 자제와 자격개바 되나 주로 년도 예결로 나와 니베 차인데 파토 너의 존재 라요 마라동아 해인 바리 야용자 존재라 아자라 동야 너와 저게 자가 예배 존재자 최다와 지고 배와동 시 지상년 바라 자가 예배 존재 최다와 지고 노 수종동 자동수 레레 지자 켈레차 년자 저절라 혀예 바동 최다 존재라 아자라게 자가 무고 둔처라 여지 해지동 천소 거동동아 지제 자지라 핀제 존버텐 바리
1: 까망아 이상조로 장은 시도 예비메노
2: 여사라 세경가 변해시에기 가손 상계바라 여사라도 레벤년지 리코 선배 주물 대냐 아래와 자사 와싱턴의 제비 라티차바리 여사라제 레벤년지 디주보 동기 고천 조팅 자제 동자 레벤년 동 천재 우선지교와 조탄 용자 레와 제제바리 아래 자디안 콩가 변해지 가송 대냐 아래와 자사 와싱턴에 여사라도 레벤나와라 리코 선배 주문을 잡아라 핀디에 태양이비 주문을 때 못해 자지 연시지에 바리 커버스경기 가송 서저변에 아래 조용 송천제지 주중 라디 클리프제 대냐 커버 자사 하와나라 청정노니 커버 논세부 변래동 장정노와리 서저논 초니보 다당 청결 자지를 흉내 자지와디 동시배와리 전년 최딩 장저제 지체 지산년 레벨 제비 주로 년도 예주로 자네 최딩 당지 니게 랭가 바게나 자네 최딩 초고는 예월로 전더 존재 응해진 더 예종 피랑 돈양 미바동 파진 고원 자네 최딩 장저지 타마라 자제 비에데 최딩 초고라 현에 전에 다예저 존재 사팅도 동구비 미클 전더 지지 정안에 롱촌종 동의 제수제 완전 진기 롱촌종 동의 진행공과 존다 조정노네 최저시기 시진핑과 니도노의 순시 가친동 각기 가친자 군대 지도동 로조 닌디노와 마지 롱종자 라더라 텐초 레디안라 현주조노아리 촌다도 최저시기 시진핑기 중국 중앙 최세주지 촌다동 중국 중앙 최세주지 년대 로조 티닝아바 모이게 현저라 현야 여적고르자 규모 촌다제지 도노위 순시 가친자 군대동 호내 청사 로용 종치르제 첸디 효바 조다와 바게제 텐체라 노위 각기 가친자 군대 야용제 제체 나조 몽초라 도친제 다히데리동 라상 난다가 창더노메 군데 중국 연나 나게와 진다동 드러사비 나게 돈이 자가 투킨제 토마라 템비 첼링 가친제 군데서 지도동 로존노마리 야용제 중치라 냥제제도 지로 년도 년도로 로제 로템비 레머르더베 지도지 치디안드추 지세제게냐 배종 로친지 로클라 사바라 니와리 존여 침비 로제 로템비 용초모 독라지베 레교동 자가사대지 카서 시주라메네 산제 휴타제바리 다제 레마더윈도 주농 마 비제동게 쳔바제다 저절라 혀야바동 론자르바동 조진르바동 노제 라자 혀교수 체베 조금 몸보 레네 지동장

0: 메션은 전노당 최소라 뇌치 동기자 인수종이 경귀 주인
1: 메션 응고 시즌나 안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갈킴부히
0: 남마다 로닝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위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지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0: 다 메시게 예제시기 비드네 덴자지 덴제 대한 담보 덴장 겐체 이드네 란루 점바타 아 드네 덴초시기 알리샤여 제드네 덴자 도다 네포 시바타 덴자 겐체 그 란루 점바타 아 덴체 시바 마나 이드네 링고 카 사보조와타 드네 리얼지 리뎀 마나 제제 네포 지히니 덴자 시탑 제드네 아 가고 네보수키 니바 소녀 샤여 드네 차라 제모초 소녀 당 마나 던조 아 제사 차라 제모초 Sabayana Tala Jankan Latini, a little lacher yigbatan, a alitempa nibatin, jacket, so yon shibatan, y do a lampitin, a Tala Jankan, he gibatan, Tala jacket, a missa lirigitin, a koshi lacher yinke, he gibatis. Yibayana Tala maje con, but lavitin nibo tama zo gibatan, a Tala maje con, niencorchitin, but lavi nibo, denja yesa po gibatan, a po motopa nalatin, a keyo gibatis. Gabayana tala jacket meze dichi tadi higibatan, tala jacket meze dichi tadi higila, a tasunwa, yang kidi higibati. Dubayana tala jet saji tene meta yonsu sigibatan, tala jet saji meta yonsipan, yana tene tala jessa, tama zoa tan, chapjita, a tasun yapu hini, yenka mena, yenitene, a dalti, mechetene, a nitsil metapa higibani, hajanki kachapri.
1: 감시

0: 中央民望关切龙青裂空仪，他的你三九年家列在手机推送仪。新格林格公看上，香拉三九年家列在手机，第个裂空呢，比为呢次。 最初初年标准级别，顶级团体团体级别团，中共中央级级别书记，阶级级主席，中央文化局主席习近平级总秘书长。我参评觉得，多偏袒，比如习近平的党国级别，比如是。第二，阶级组织习近平级，你党最初的党中一百年，你党三个月党中一百八十级，这个那么级级级级，那就是。总一呢？
1: 我先编教你，结合机器编教了起西子塔，给侬了三对给作为中控，结合动作塔，他给用会改点开进行。编教了偏给单位，小讲子体，我先编教给他做个运用经验。天空起究竟做，我先编教超速，就对接不他。小剧团觉得，我先编教了超龙鸡巴，立柱读书，我先编教超速，胸量给我接了，固定动物他。
0: 苏联近三百二古地点地动物节前年，我曾编教了多金塔、玻璃及其其他东西是两段来源。怎么一呢？苏军来这里，我曾编教了去孟西一边。苏军来这去部队空皮，俺认为我在特别内部脱下呢。露天革命啊！苏军去结合多金做用交关。天来去孟西高中来这趟，六在直接开进去高多来西两大前年。
1: 苏州烈士自尊健谈，行路健，帮民间结束狂飙追求了各地东国。同名三对谈，各自定位六在，高多起手起了动画谈。我听起苏州烈士，偏给高不大呢。中国南北停止不进的企图，我不要六在给孟西多平西定国，西定不是。总一呢，停止不进去，天来马拉住呢。我曾编教了给孟西点头谈，多起了东国。
0: 龙阿三中央表示，二百多与普通锻炼，比赛团结女士偏给动作，二里我三特别特区区内部不讨下呢。虽跟团练结果是不同，三台团练偏给活动动画，中央团练再跟俺规定几个节，给今年度增加了，可用呢各地动作运用机关。上届团练去我团内部点头动画谈。
1: 底下批给他教育部开放所申请公园三年，特区中心去三台条例去，你们只工作批给了各地动画。办理领取机会，学校来这给马拉萨巴做不谈，领取期限抵赖一边，可给马拉准吧。停止不进去，孟西只给马拉做不在桥规，记得不是。总一呢，我在边教了，想对这个题作为每个月都做一个运用机会。
0: 我先编教你，我在梦想不谈，我是你，我先编教去尝试一，我先编教了相对这个你，我在唐伯年的主管边聊天试试。让给我在你班头，我先编教了相对这位让给送你，不对，空别了，过去动了嘞。我先编教当卡车呢，我在没人别超速，点那卡有了没说，是那种钱不是？
2: 这个礼物呢，别问你出，大王阿别吹，就不是人情，阿着。 阶级主席习近平去，毕竟民满错案起没了。中国的阶段层级人物的配备，二里总统特朗普的见面难约。在阶级人情，阿着阶级主席习近平去民满错案起没，下了个唐金托，在国内的阿美的阶总统唐纳德特朗普呢，让伊拉阶段层级人物的配备了，各属学员。中国中央七十九届军联委员、中央书记处书记、中央训练厅的主任蔡奇的。 中国中央七十九届委员、中央七九列团委员参加训练康的主任王毅，中国中央七十九届委员、第四级级康的总理选拔何立峰说：“各所学派在国的学员。”特朗普中国的七十九届代表级参选，中国的加州二里熊子七木巴的阶段论坛、诺西部长、阶总部长、牛总团秘书员，麦克彭瑞杰卢加奇二里的中国阶级内部揭露战友。 可乐美娇听你说自己教育。特朗普、习近平的配合我，中国民望进军马的十分如何了？信心难有。 계급 니비 좁다 60 디비토 페데 먹지 남지기 루달라 세유 대제 먹봉 르자루가기 둔규 르자 조동체유 트럼프니 시진핑기 댄슈난 왔다라 랑게라 게튼 첨진난 와라 페바식지 거수쇼베 제국죽지지 주시 시진핑다 중동 트럼프 넘니네 제문난유 시진핑기 민가라 로게 낭 충문용외 균도 경유를 중심받다 계지 퇴법라 균도 망신 성생치외 중국의 어리 계급 니비 쇼시대대 겐일에 타르대 계급 침표 지외 비준 사르바뜨 투민다 콜라 시뷰 정신기 전롱라 냠도 카대자대 점링라 띠닝 정신 티외 치와 눈토민 계급 니비 미마기 디기다 메리기 두남 레왕라 미대 투무토 계급 니비 지외 지도 댐베 종교를 뛰어 투민지에니 로규기 치와다 점링기 치와 미망기 치와제인라 계급 침표 구제비 투무토 지급에 투럽기 치련양인 나랑의 중동 트럼프다 핸도 중국의 어리 지외 주승 침부태래 초교니지 야보다 칼로 야보 교류대 니동니슈 저주 로태 중국의 어리 지외 나르송 균진다 마웅사 뛰기 로규령신다 순다령신기 로시도 교류바 체도 유효지대나유 시진핑기 중국 초기 중국의 어리지와 딜링다 균제 균투 중화 제기 공비조교로 배준치신유 나란타 중동 트럼프기 중국의 어리 기젠댐배 특주 딜링지와 조교태 중국의 어리지외 니네 사바라 지대 종교를 로숨다 타나 투윤 티베 링위에 중국의 어리지와라 특주기 조비 체교로 무퉁유라 계급 니비 미마다 계지 지조기 거수토배 이치장유 기전 대비 특주 대능이 염려 조부로 치비 기전 대비 대능식 인구받다 전주了 체육배 대능 성부식 인구바 초기 춘진 토비 균남 대능식 인구바 시들이 지구 치린 유배 윤진 대능식 인구바 중국의 어리 기전 대비 특주 대능 제완이 부지지 민바다 갑조 직종수 교배 차주지 인구시 내도나유 시진핑기 중국의 어리 벤주 뉴종 지배 5분이 200년계 인비 초계의 중요 체급 전염 추미 체균이 양탁배 땅관 역지태인 가장 계급 니비 벤주 뉴종 초비에 지천의 토늄다 기젠 땜배 주둔 샤바태 계급 니비 미마다 점링기 은혜 시에나 땀상식시 초 니비 민의 레 라보로 토바식 민비의 피조 성부로 냠도 송종 야부치구 중국 고의 고무 지점치와 태점기 자체를 조절해 어리길에기 중국 교류고인왕 딩섭쇼신 유효받다 어리 중국으로 200년계라 흉륜결교로 중국 초원에 거수쇼교 인시에 떼나유 시진핑기 초원이비용 안주바를 총회 퉁몽의진 캐진 퉁규 야부체대 첩수의 친지이다 마니기 제도유 터블람 아르베 야부주구 벤조뉴종다 최대 신뢰 유고로 미주직내 침진소 제공기 배리념례 야기 동구역시 대나유 시진핑기 타이완 내둔니 중국의 어리 지외 초기 내둔기 치슈태시 탁주 야부토체 계급니뷰제와 지용내 대닝 균형차톱 탁주 야부 모둠나 계급니뷰와라 개다 툰시바다 타나 동두양 쇼르시비 중국의 어리 지외태 닌가 하정치외 내수 기규지 타이완 랑젠다 타이완 초가기 시디니니 튼덥 채워다 타이완 초가기 시디 때닝 송종 체규니 중국의 어리초 니뷰 지구장 체슈티 인비 어리초안에 타이완 내둔 탁주 치바라 니바도 양내 깨르투 섬낸 차교시 내둔나유 트럼프이 중국의 개둔 섬리 쇼주 총안이 나랑기 시수인 어리다 중국의 제와 하정 야부유 나랑당 주시 시진핑리 로규 토하기 어리다 중국의 좁다 바르기 퇴윤 링슈다 치약슈기 제와 주여진 저둔기 제람 상부 균경체내 내둔 캐진 망부식 탁주체유 주시 시진핑리 럽진기 구제지 인바다 중국리 럽진기 계급직지 나랑내 주시 시진핑다 중국의 미만라 지구로 침부쇼기유 디랭기 제조문니 점링기부군기 도구로 침부체배 제조문 개침부식지 나라내 주시 시진핑다 핸도 튼주로 염래라 흉륜 겨봤다 게다 탁주 외점체대 로규 유여춘기 어리다 중국 제와 약슈대 고종받다 계급니비 대배제도 댐배 종교를 뛰뛰유 어리다 중국니 점링토 개간 치슈다 多不切学的阶级人别，而里的中国娘们来给阶级内部的增领了团建的给来忙不是逐步给予。我让他定称之的用途，而里所从来的一批中推着体育别，工作上面中国的自动哈将请不起几多了。我让来控制了中国派的给娘们来阶级动作了，给咱点别国家党员接送去。阶级内部做大给，有些的去推不得，有人去娘们，可是也七零诊所。 阶级的社会给那段开进贴，公家的责任难有。阶级内部做大给，平均解决了彻底，大略二西亚的西的家族前面，变成你们来制作的国际边安息民变出做的。阶级秘书操办，我做也不研究了，真几多没对难有。前面能领，特朗普以习近平了，政治的很多批判起来，开把日日新我做难有。蔡奇的王毅、何立峰姐，前面难学有。
0: 这个来看呢，比我那次，当我被次主席你给客去主席习近平去，中国的交通怎么能玩皮皮？而这总统特朗普打领土，天坛拉四国闹事，英国团结天坛第二，特级核心首表过了时，CC龙普参与中的留了第二级。习近平去青年电图，特朗普参加了皮牌，说话许闹事。习近平去特朗普打领土。 青年店对我给汤清团，你们说古巴的干部是？青年店纪念日都去行，有时间去得一不来，我当青青都穿。今后你别做大去，多给热热心青年青年店都拼命，推个他铺卡提醒，如今他初中节还将吃这个汤，那么是个这汤就刚给出席，习近平这边二中给开酒店行。第二，我也不管习近平听不听，那么他推了对面都是用错都不是。
1: 习近平去，你当决定了，俺是毕竟去考的九年，那位破张兰到过了这边，天天他那位破张你给录取，天天接不应信。第，那么广木他是出去吃不他，中国外酒店到我他，米他米牌只要记录去餐饮是不蒙古语。中国那日给新新别，天天托，却不给结果清不早年，给他的忙的他，悄悄投诉白白，没人给个月经。
0: 第二年，民望里给科比早晚也不谈，早点呢，给科比呢，第叫用途别，中国税金给什么存个月？中国空战党去，中华西北去，民望早晚准备三路军人团，别给到他。陆基升级去，民望来相对就会，作为民兵，偷偷跑松土他用钱办，民望去给不着点不谈，自古拉拉土套月，几点不是？特朗普也，个别退。 那位部长都改变，你具体他的呀，我让给伊拉三波清个多。天谈天，老朱给拉怎么说呀？我的心今年也不提他呢。中国开办去，那位苏军就在他，加起来定色别，虽跟人来我不谈，闽南去我就去也不去。二只他中国给个么个，六千去给个么也不谈，给个么也不民望长嘛，六千去民望也行，老朱给去不是。
2: 阶级内部，平均三七十多大年，民望派的去走听十多多个，习俗闹事。
0: 蔡其堂、王毅、尹力所，控制给去过了就不是。
2: 这个内部呢，别问你出，阶级给主席习近平去，大王阿爸次，就是人气公务，毕竟民望错案清不了，虽然想的，而且总统特朗普，中国的政治的批判了，各所学有。民望错案清没，十多从前头，六个月能把它执行。 阶级内部做大的阿杰说，西藏最难有。习近平去，他说呢，中国龙阿镇的七十个军阿伯过处边落阴不得，中国民望同居的巨皮哈怎么去？龙阿东哈怎么人去？中国西北去，蒙西突破了呀，西措行，北头空白了电台，中国南北听了不见了，全用来各地东西有。他说呢，他东二里上镇穷呢，龙阿你的阿不就他把口罗边落些讲阴性。 而里民望同居的孙哈怎么去？阶级的三对三级经营都加大了钱的，而里你别家的江南三百确实解决了各地东西有。中国党而里阶级内部民望苍白的，六千级民望银币，中国没得级，六千加大的工具的，而里哪里啊？六千都解决不了，七八的，革命人民的，平均春节对的，怎么能来低级准备节，用数切巧节点哪有？习近平去。 龙王阿中央阿一空，中国的阿里乒乓波罗青之别的，中国的阿里罗尼修哈怎么人蛋白过么切月经？第二。 天热的天气，这边落雨多的，车辆开进去都吃雨。提及中国的阿里过一年来的冬雨忙不脱呢，至少一冬上三米级的炸雨。退步十二百步，阿兰达总统特朗普突然停满七八的，可把停满给不得中国的阿里这娃机枪呢，电力用的军用车就了各地当雨。按照中国的阿里这娃呢，天气怎么灵脱的？去年的这娃开汽修车银币，这娃连锁动物嘞。都得当美容院安全设计员。这个年年来车子你边用途不大，特殊车子你个人那边，偌大的俱乐部嘞，卡点都俱乐部呢。按照中国的阿里基层电表，特殊电力计划组的中国的阿里计划电力的军车军队融合阶级配件用完了，各地当地占领了西地的他的业亚顿街，特别忙完邻居每顿设计员几年就拿有。习近平给中国的阿里这娃配件的决定了确用的电车平均增加的西地年龄年龄年节节且图明天确你比这娃电表案配件做图明的高子日中国的阿里这娃的结构你比迷茫同居的决定哈怎么的地的怎么的迷茫同居的结局哈怎么的改变的这娃有别按住题目托罗局的连根基部的库的中国的阿里这娃出生进步的杨特别出了局电表案断绝撤销了各地党各系电脑员。特朗普以主席习近平呢，我拉中国的政治的用法了，主席口外年龄十几年我了，突击撤销就因。提人的这些别你没适应，他登记政治呢，开进行引进，却你不给咱电表给这学的钱有。二零迷茫的中国迷茫我了，偏准感冒的偏准宗教奇迹有不得，早早的落就用人不等于。阿里的中国这娃呢，怎么领导给去年的这娃开七十台银币？结果你比年来了熊人给不得，怎么领了再度点被中国的对国系送友？李强的蔡奇、王毅、何立峰说，收定了小友。
1: 这个脸孔呢，比我年初，这次是刚刚去总理李强去到我边去举行一个庆祝，迷茫做完节目了。而且总统特朗普的领导，中国的参政的批评，而且所总理这个天谈就在闹事。李强去主席习近平谈总统特朗普那么年龄见面那年结果你不找广播主角了特具给你这些不是中国去年二十七大领土结果你不做大起习近平前全国要几年偏至从这对不谈他的给了天文头估计东对于电力谈我们把认为中国谈二日变成有从一个主要题结果你不谈怎么能去欺骗他天宇电力塔恐比给中国变成了结合卡给给来了苦个地位毛丢就是电力塔国一世纪的苦了用你中国是兄弟有人给我们动为开联系人而是蒙给了地位毛为中国从这儿军队十数千年结合你不要制度塔给修理天母体制三总年中国塔而是偏自以气色着了估计动于饶于即送不是而是所做的这个居民结合你不做大起解决立法闹题而是他中国变成有从年来了贵州三分年月而是所从来这个中国派给年来给七十年结合你不玩凭最许多他年来接受七十东西别尊体会起我七点月即送不是吴正龙接着拿说不是
2: 这个内部呢被问你出在九十年中国民办欧港去缺乏前面城市来安排的大我西边等久都让给基础门外都这些细菌所在推送不来加着短的成长给拍了吧的我在进步的路程啊判断中的我在变成了夹不住的车就我的位电都清晰大我西边等久都缺乏我路的学长过了同居的三亚松的我不送这十几十八天推送不来加着给的成长出发的有基础的门外都这些菌所过了过了同居的三亚西的我们处置解冻过不及生不得推送不来加着短的成长解怕的有变成判断的人工基础在经营把命变得找不穷有南海老金欧子这边给建起目吧谈理会议基础娘们知道贴近欧路的给怕在的明度变成怕在的军队案拖有把贴拖呢明年基础的门外都这些车间路不有把的我在变成了给女电门外都这些各国抗力工突破村的有几句有到我西边等久都迷茫小国的金卫兵学长过了同居的三亚年的基本阿东生不得推送不来

CBD 呢, New York 的啦, 公信家里个, 个期, 对人解释, 对该得个农啦, New York 的, 东日以及啦, 干么这么月时, 等着印度, 过给啦, 东日以萨克的, 可有也没有马节, 帕马有的个, 准太一苦时, 帕马有的个, New York 的啦, 罗素东都, 尼伯多, 女丁家, 他西节, 修个什么色, 동래제련자도 생애 힐링라소바가 답대거다 답시티시나 뉴욕의 공시 노원고터시지라 핀토 유마시 델린도디 뉴욕의 공시 노원자리가 닌카 침보여시 단 뉴욕의 공시 야모마제 자리이제다나 두초통통마제 놀라 샹외신이라 띵와나 저토토제 포장님과 마시 다더나 준딩거 초안노라 샹우 춘추마닌고 저와나 공시 야모마다 소쇼이 것이 다 롱제체 로소케친 그제 청하이친기 공시 야문자나 무치제라 편반주 공시 도안자나 무치제라 가위주시 좀바노신 모기 파마여드가 타자 주동 갈라니 뇨요데라 공시 야모만자텔라 베존이 쿠시 다이나 뇨요데라 공시 야모만젠자타자 친제이 쿠시스나 제나 뇨요데라 초이츠니 공시 야모만자리 쿠시 살로 데롱 졸로선 젠진 파마 하자인시 세바농히 파마요데가 샹어 충충만인고 저와나 뇨요데라 공시 야모만제 자리 쿠시 배차잖아 초도로 라소반 존촌친지 이글로도 응 자셔 고셔 메일로 시사마라 당가 메일이 로치아라 귀게도 로총아여달라 지숑예바 소제쉐라라 디와나 뉴여달라 가시 배차도 존촌 스차제 아 삼비건도시 조마마제 조토바 이지도 친라 뒤토도 니레도 쇼가 뒤토도 야로 남주 용슈 두두도 레저이지도 르보 요나이 저 준총이 바솔라 띠니 뉴욕가 두세체 같이 용시 히도 타바도 시비 전란라 송즈 천지 이 규민도 게도 다 시비가 종자 담도 천지 예바소니 고저나 시피인제 샤장 저비가 삼비 군슈 야모마제 저토바 시구바도 징고르제 삼반니 롱구제 삼반주도 동터 시제나 힌더 가침부시데커 님반자이나 뇽요달라 로종거 공시 야모마 젠자다 이카시 뇽거 로소 키지 스테나이 뇽요달라 헐라 로제제도 준비거 공신자나 젠니 폴라 롱거 샤샤라 르세닌 카쇼토아나 샤와 진정고 진소모 터치 소마도 남준 카페 노리양 카제닌자 쳔범어요 로제닌자 돈문조지 시바농힌 뇨요도 충대뇌 로용이뒤 로제진정가 가치룬인데 희원나 뇨요가 로용이뒤 로제제도 전토비가 공시다 야모마제 소숑이쿠시 대힌 친나요가 남반나초도 다자 주동가 뇨요가 로용라 탈라 야모마제 뜨와나 뇨요가 게차 몽자저와나 존차프루구니 산제시주라 군데동토나 뇨요가 땡하고마뇽토 人마뇽토가 니둔사바몽보마제 기통질라 뇨요가 로용가 조난데 人性가 패통시 진양다 뇨요들라 핀토요도가 로슐로데 야모마다나마 몽시 달로이치나 시자도 통자다 지치지치 동털라 핀토 침보여시 선반자이나 뇨요라 진단 진제 시비가 공시 야모마제 자리 이것이 뇨요 문신도 냐벌라 진제의 로그 샤타다 나조여시 리디 디긴 눈니 다 간가치 치휴드나 기차리드 같은 준신인데 체리스나 기차나 뭐 평준 진제의 사가 라차 같이 제리드 거 생일십바 키진 백은거 계좌토님 제지시가 수유지 예와 세번째 토바구티 제니 카리카도 인발라 니니 글로무효와 히구 더나 까보유라 레이비가 샤타시지 지송비가 까모르더가토니 오게차하고온스나 담미예민도 언젠제이두 계좌가 주절라도남도 당도이이나 미지미냐베도 디위 조디와도 히디와용아
rachwa shi to do yo shi. Tana la ta china yo de ka nyo chungdu ni gecha dawa zi len cha zun la so ba hili ka gongxi ta manja li je la zo zongwa na ya ra gu xe je gecha xe je la yungdar do gecha xe du nyari nyo re diki nyong si xe ba do cikda se wa xe to ka gecha di gida nye la nyam jo denba so yung je la nyo yo de la yungdar zizi do kishi 牛儿的用到养母妈头呢 다이나 고시 도와드기 친제이와는 오기 주의그릇으나 뉴욕들아 천지전도시에다 시터바도 롱준 롱담지 사노다 시선터바 이글시 체니지바 키진 해결지 롱그롱라 천지리부 통켄지 맞달라 진니 르조토비 저와 유에지 송바신 닌친 질렌자도 저와 질렌자 달라지 카바 질렌자디기 인쇼토가 뉴욕의 다발라 천나 ཉོདིག དེན་རེས་ དེན་དན་ན་ ཤེཅིན་དོ ནོང་ཅི མོན་པོ་ཅེ ཡོ་ཤི ད་རེ་དེ ཙོ་ནོང་གི ཙོ་དེ ཕ་མ་གི གོང་ཤི དོ་བ་ཅེ་དར ཅུ་ཐལ་ ནོ་སམ་མོན་ཙ ཏོང་ལི ཧ་མ་ནོང་ཤིན་ད ཆེན་ཡེ་བི་ལེན་ཅ་དོ་ད ཆ་ག་ཡེ་ལེན་ཅ ཉོ་ཡོ་དལ་ རོང་རོང་ ཡི་ཆི་མེ་ལི་གི གེ་ཆ་དེ་ཡི ལ་སོ་པ་ཙ་ཨ་ནི ཡི་ཅུ་ཡོ་མ་ཤི་ལ་དེན་རེ་ཡེ་ལོ་མ་ཤི དེ་ལེན་དོ་དེ ད ཕ་མ་ཡོ་ག ཤང་སིན་དོ ཅེ་ཝང་ངན་ཐེ་དོ ང་འཇུ་ཇོ་པོ ཉོ་ཡོ་ལ་ཉིན་ཆེན་དང་དོ་ཇ་བ་ཤུབ་ལ་ཅེ་ཁ་བ་དང་ལ་སོབ་ལ་དུ་ཚོ་ཅ་ཆེ་ག་རོང་ཤིན་ཅ་ཤུ་ཆེ་དུང་དོ་ཆ་ཅེ་རོང་ཤིན་རོང་གི་ཅུན་ཅ་ལ་གོ་མ་མོ་སུ་དུང་ཨ་སོ་ཅ་ནུ་དིན་ཅ་ཤ་ཏ་ཤ་ཨ་ཅན་ཧིན་དོ་ག་ཆེན་པོ་ཤིན་དེ་མོ་གི་ཅིན་ན་ཡོ་གི་ང་མ་ཇུ་རན་སི་ཉོ་ཡོ་ལ་ཉིན་ཆེན་དང་ཅུ་དོ་དང་ཇ་བ
na tambe no le ya mo zong gu na chung ni so ta zong gu na ti won ni so xi xie ba no hi ma je che mo ma cha du ge he ga do gong xi de na ta chung xi bi du che so zhong do yong da la ja lu ba na cho ma ge ha gu zhi guo ren zhen yin de pa ma su de su yin ne yang niu qi ga ya mo lu yong ya mo xue ba ya mo yu du ge niu je yu ru xi na san zhe me se rong ge niu de de wa je yu ru xi na zhen du ge pa ma su jie yue ma xi Dengoge pama yoda ka nyoyo da chungdun ni Jito yi tikalo ma shi nyoyo da shiga ya mo ma, shueba ya mo ma, gongshi ya mo ma che Yoto ka nyoje sojong yi je na Da lusin nyin ka ni moge bezoen yi kushin go ho China nabado lo chong chobo chomo yoda Dui la nyoyo da la 公司也没嘛，请人家来预备过的心里行。

0: 워코니 칸키란데 로인 신카 노르 무이 드린 제도르 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든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 도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도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든지 인두 레센트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나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 그르니 돈촐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 송야레 진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 송그 냐뷰 예히 돈나 진인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la ani ngin ju jin ju yang ju la so ba te so ju ko ja te so de sir chen ba ko te ten gyo ja sir chen ba ten ba yin za ko yang ju yer ma ja ko ja dang tra hyu to ni ten ten ko che ba che bu ju ten gyo ta re de we ja ta shi ji le ani ko ke cha da ja dang gen jwa la te ni ani ngin ju da jin ju dang go chen da a te ni do chen a la so ba ji ja te so ma de ko sir chen ba ji ani ten gyo ma re dagda yanju dagda de dos tendi bizona ba de kashi kashi le yo ba le ta we ja de ke ji sa ja man che wala ani ko dra ji sa te so de nyam ni ko yanju yar ma ja ji dag che par de sabo ji nga so ji ten ga na ani te me de ba ta cha di ji de we ja ta ngin che da ba se me ko di ke ba na ge yanju ta da sa ji dra de yar u ti sa le yanju ta sa de ja u ti sa ani ko dra da te ngin se te bo gu ne dra dra do gu ji se te la te ni yanju ta da sa ni la sa da ta ra sa ge 자연도단 담이 오히비까지 자연도 따라요. 아주 다여봐. 어때 대랑 가서 거기 봤더니 예지리. 뭐야? 드네. 다 자유조서들아. 아, 나서 제단가라 최장화진의 영화진인 거는 다 최영화진 코너라 자유조서인데 여봐라. 띠인들다 고온도 따라기 짓을 또 잡아왔다. 아니 안타. 아, 드네. 니스 요나 오래. 다 안타 니스 맨나. 아, 아니 대랑야 오적이요. 다시 다가 안타들 최바인지나 안타한테 이주니라 나서 뒤바지다. 양 구체 진동 전화 방세니 아 아니 거기까지 좀 나로 그때 그때 양나 돼 봐. 아 아니 랑고 랑고 상고 어데 고제나 돼 봐. 아 아니 야다라 달아서 뭐 노진나 돼 봐. 텐데지 가서 라. 아니 아 진주 와테 이게 소리 양 미쳐들. 아니 고 니스 이즈라 고 머드니 뒤가 봐. 데이터 발에 안 가서 뒤 가서 라. 아니 타메세니 아 안타 니스 드니 이즈라 고 메바다 고 데솔라야 아니 오지야 그래서야 다 옌세들 다 옌가들은 아니 고, 모, 도, 노, 보, 모, 로, 로, 소 다 첸더 그보대 아니 롱콩라 야사가 아니 민다되게 진주다 텀비고니 아니 자 그래서야 대리 다 대소된 가서 공이 기선바 단 디가서라 도난 세기지 찌때 다루체잖아 양주 사당 진주 산인지 타라 아니 나서 체 간지기 토 모토 대라 체바 매바 라드지 가서라 양주 사단 진주 산이지 가슬라 체 야스디 찌바 차디 데인들 데니 찌디 드기 바 빼차냐나 큐 깨휴 침비 비소스 아 큐 코그 저르나 깨휴 침보 고네 비소 비주는 베베데라 데는 비소 히비 가서 바나로 보소게 비스 진주 사레 진주 사이 지슬 사나로 소드자 이게나 민티 진트르 자르사니 진주다 테비 고네잖아 비소레 양 큐 깨휴 침비 브락소스 드락 바사가다 가라다 드락 아세기다 코그 계속 침보고 내다 아 된다 강하러 와시지 마 마속으로는 막 찾아도 무슨 자스 기쁘게로 디가서 바사가다 가라다 자 가스게 자 가스게 자 히비가슬라 양주 사 양주 사레 되면 양주 사이 가슬라 라도지 트테코 산으로 소 마돌 흔들 스바 양주 사 스들 저를 치 예바 마다지 옙 메바 디데 라디 가슬라 진주 사다 양주 사니 지슬 트 강토모도 제바요 말이 니가라 저는 산으로 소디자게 외자 도다 도스지 만나지 치리세들 진주 다다 양주 다니라 체 간지기 톰모도 때라 치바르 요바르레스 진주 사다 양주 산니까라 아 드니 산으로 소토바디 찌바르데 근데 진주 다다 양주 다니라 체 토스레 치바 요바르레스 데니들 데니 찌드 드므루와 다다 간레레들 진주 다이 비카슬라 진주 다이 지슬로 도자기 바르 다이 지슬 도자기 바르 페르나 콘라 데만부 예토다 또 야나로 요테게 예 지비가슬라 진주 다르 진주 다이나 다나로 도제게 바 코나 때만 보 예토세 가데 다라요나 아니 다나로 도제 메바 자예 도당 제니 콘들 아 제만으로 숭도가 양주 다이 비가슬라 다나로 도제게 바 스페나 콩기 나니 이게 마보 저토세 고 코가 나니 로르 다 이게 마보지 코가 저티스 디는 나니 제디를 코 딘디 바라와 딘디 바이난데 저세야데 딘디시 페시 동그 단 디시 페시 동 어디서 가서 콘들 양주 키 비가슬라 샤치고 노노 딘디바다 아 딘디 끝이 예바 강히라 진주 나라라서 인케테서 나 아니 저르나 양주 다도 토비 원 다는 가서 자기 바래와 딘디 바사가다 가이다 자키 지저기 저르세 안 되게 지스는 양주 다제니 저르 다 양주 다에나 자이 또세네 네 다너 또 자기 저로세 지와 마레 저르 또세 지와 마레 저 또스 자이 또다 콘라 데만포 예 또세 안 되다 콘기 나니 이게 만포 저 또세 안 되니 마 만다 딘디 아 알라디지 가슬라 아, 드니 진주 사다 양주 산이나 소제기바 찍바이나요. 진주 다다 양주 다니가서는 맞지대. 진주 다이지서는 도다. 양주 다이지서는 또 제기바이스. 너가 소체르잖아.

0: 예체시도 줌시 때라티니 요체라 칼란소바 망주데체 티네 나피차란주도 체주데니 티네 므서게 치솜니 빼바타 무머 유카 토미텐 좀비 돌랑다 시니니 빠상긴다서 락반 네피 뚜엠장 룩사카타 카포용소블라 도제 카포용소브지키 도가지 소리제 티네 텐코즈다오
1: 제제 테이나 페다솜바카 시임바티콜레히나라 치 솜 예 거 쮸 쮸지 쮸지 니혀 니지 니니 니예 니듄 니지 콜라 인지 쾅거 Kongliina nga nika baida sumpa ka dahin dodi xio tsarko, xiamla tiringka zaka tsisio kola ngore dodi xio na.
0: Tine ta tarengki zaka tsibjo xio na, tarengna pu metalu dawa sumpi nyexio gochi pi namga, jida nga pi tsicho ro, riza penpa, kama takar, njong chus halao, chwe chi yung, gyoba tsidi, bontong xerda hachi santu, tareng namgo na jay namgori. Nga ro chuzu jiye dan shiro chuzu sumpa nila dosutun san kail, saangni baida yip tsi jay, za nima, njong chu meni, naangni baida tsi ni, za dawa, njong chu mehachu. 텐디 부조로토 휴처

0: 也因病而呢，吉隆年冬年都略涨进中秋节，参观咱中国三队人都前面一个准备在过对接到纽约八日，人都多，北京城里有个三队人口多到五月天刚给日月级别，谈起哎哎人女人逛街节，我们一个人的这边村南昌一百了，老对接涨进中秋节，三节大马上要八日。 面对黑龙江新清明年平安节日节开进一夜，一直中秋了，也同们中间，新中满足了，夏至节内铺玉米了，七顿大街小巴档，日节开进节中的夏至节内铺边内巴了，一茶水的满足村民给地摊了松香小巴节，连那把天地绿色的山椒雪茶了。
1: 난사 고리 찬지자라 사코르티지라 루딘주
2: 이이 람보라 사든바 까나티지아 로토도
1: 베젤 라토
2: 베젤로 튜린치니
3: 생기나부터 공감자 다다네 베조 롱찬이 체레카 칸키 롱찬이 부지 로토쇼지도 수리 샤암라 부랑 조조 메츠카 나베카지 김조소의 좀레 나위 부지 로토라 예존네 부 메다 루 다와숨비 다키타 자카 치브조코 무튼 도드체 쇼리 로자키랑니
4: 리지 딩코위 기타라 예팀바 조카나 비 냐와 양고은조 루크첨 제티 연진 쿄포다다 치와 지 예사세 체영아 자연니 랑디 우토 나형치 취시 제체 점긴 페르 닝치당 보 조모 냐낭 소제 사글라 체딘고츠 나디 제장바당 데미제 힝지 소라 세션 응고 샤괴즈 근거 지 예사세 체영아 자연니 랑디 우토 좀 배다 선바가 우통고 추신거 데니 점긴
3: 사장이나라 수족이 내게 홍고 가능시에 창마지 토바다 송토바 샤히 제탑제 시구바다 자탕 도촌제도다 모소 장자 된답제 자라 송접소 르퍼샤구 치종아 체인가자 니니 치주로 체인가자 예퍼 니마나 타베다선 바게 치바 주니 송커파가 가장가니 단지 챕 주니 기나니 로그 챔 손시도 니챕 티는 송도 다와르레 답다 안잠다 쪼브드레 달티나네 베다선 반디 답다테 쪼브리다오 티네 베다 쪼바게 치 주니네 베다 예바게 치 주니 발라 본토트 카나케시나 본토트 샬키다오 티네 먼테도 로코트 리브치스레도 협사토 수족 내지 공고 가나이세티 상마치 토바다 송 토바 샤히 제탑제시 그바타 자타토 촌제도다 모소장자 듄뎁치 자라 송접솔 그샤 그지 다티나라 쪼 녹박게 수조 에나리 자라 에나리 대기라 송접다 공고 간지조 금에 콜라탱 그즈다오 테네 치종아 체가자 니니 치주로 체가자 예발 니나키다오 두수르샤야나
4: 치녀쇼랑가가자니니 치타미랑강시 저쳔베 싱군뎁진 그슈클랩 딘데르시치 란종서친데제 힌카남데진 난데신비 힌카카가 시발라 신유기 샤텔루사라 디토도 사빈 닌데시바당 군데로도 문티 다니야보샤구 나히르군노 심푼니마 제히디 넘니샤드저 로존니도 하치샹데 로지참당장탈니 예람샹히라 폴루저비 징아다 니거체 치니히자니 라지근거 더노이나 베다선바게 치니히랑강아샤니니 지타미랑강신조다 지타마게 디달케힌거 딘데이나 딘데신치
3: ランジョンス先手陣進化なんで連続攻撃パノイレンガ。なんで先比進化カーが縛らしんじゅうか。シャタルルサラデュトト。サベヌンデシグイズクンガ。チラゴリナラ。プルトビチンアダンチンニゴチェ。チニニハジクンガ。でね、ただわれてるら。時短金魚は差し目らく完璧へちゃちゃれてだお。で、ペダソンバナルチャンソナ。チェラダンダル。ニョアメチ完璧へちび。よちゃ。カランソパマ。ナフィチャランジュドチェ。
4: 세브라치솜네뱀바타무머 Tēnā pēdā sōmbā kā xīn bā cīkwā lā xīn nā lā. Cī, sōm, yā, gā, jū, jū jī, jū jī, nye xio, nye jī, nye nī, nye yā, nye dūn, nye jī kwā lā yīn zī kwēng gā.
3: 公里南的你个别的三百个大型到底学啥个？像那德林个这个汽车过来，我这到底学哪？天天打德林个这个汽车学哪？德林呢，不买大路大瓦顺便，你学过去不？那么个，记得我不汽车着，日子变吧，干嘛他个？用处啥了？吹气用，就把车的，碰到下的还是上度。德林那么个呢？借那么个哩？我着汽车第一档，下着汽车上半年了，都是通常开。上一辈的也不吃接，咱尼嘛，用处没你，哪你不会吃你？咱大瓦，用处没去，天天不就老头学车了？

0: 新一周不能把公看走，大大姐姐新一边的进度呢？北京农村年轻力工，他们给农村家拿当一举比，虽然写不了进展，但人家来进呢，跟这些你们拿当空格老师单据写不过去的，这样逻辑决定老师都不当，老师决定呢，给跟本科了同学，给跟本科个老师打瓦当，起立就相亲呢，老师代表同意作为给你赢了，对为给跟本科呢相亲老师。 雷顿我家哪里写不一样硬币？给你家本科干的很远呢。老师让电台晓得你也得把当。电从家一点不那样全省。第二点，给你本科的相亲老师，你去把大部分把当。老师的决定偏激动着呢。俺最老忙个，老师有几家哪里我来倒闭，娘娘喜欢。小手写一卡个车，老师我学堂相亲老师难不得卡小笔决定大部分。但我呢，第二个来接呢。
1: 北京墙头中间，老人中老九人比给给这些年嘛垃圾，老年些孩子被给给家乡里那位军人能，空给老师打当当，老去他们，对人没时间，年年当，准备赶到他们过来等你去。你都准备接了，那这里可不是，你不用的，但那些呢，大把了，就去吃嘛了。
2: 不会，老弟，种种心理的嘞。
1: 等当兵的那些用的，俺老穷老弱，主要不会给一个老弟个，领个，领来着过。
2: 对对对。
1: 等我的，嗯，隔壁的俺个同的，嗯，江南南沙了，牛，就这就出生。
2: 对对对。
1: 你，老弟，当兵的伢主要是喜欢了，我做老张当，去年个落一个，隔壁的，忙起个当。
2: 江南南沙了，牛生产也俺怎么怎么都吹嘛了，要么的。我这菜也干上什么鸡吹不着，伢俺人都人都见面就送来了，对呢，牛炖出来送，伢人家竞争嘛是牛不够竞争嘛是。对对对。对呢，老张当兵的伢吃用了，吃用的俺老张上班去干事了，伢老张个，嗯，给俺忙担心，俺老张主管的伢就吃着是了。老张主管吃着是俺就吃了，对的牛。
1: 牛聚一车送，对呢，伢在我们的单位，我们个嗯，人家去老朱有了，人家人有了，人家人人呢牛也叫了也叫了，他对对，他自己的对吧？老陈他叫做个人家人有了，对对，伢在我们那个伢老朱主管那里就吃了，他对对牛你咋生出来送？对对，对呢，老朱那怕就他出来也虚的嘞，
2: 啊，生都三八几对了，
1: 啊，生都三八几对了，生都三八几对了，但俺是。 他生到三八的，三八好像干啥？确实呢，我这老张啊，也认住了一个，但那把那些通通都，对呢，他那个样，老张当不吃药，那你老张当不吃药，老张当不吃药的，老张当不那人真正人有，全当我这老张那人家有了个，俺老张当不人家，啊，三八的人家一百个不给老张给领个可以，对呢，当俺他从确实呢，我这老张，啊，弄了没长忙，给个人看当个么多。
2: 门当的当个就是呢，但我是人家弄了，人家是真的牛，哦，进了，俺就俺就进了，俺进俺俺了，村头村头的家都聚集出来。那对老三吃的，就让这几把人啊，不过忙了的，牛了的，几把就讲了，因为咱嗯，离家近的，咱连个他好像个几千步人都。
1: 就当个种植田才搞的，
2: 种植田的干么干么人都当。对，他老人家把心啊，他可是吃着个。 我给老陈提当的，适当个强度，伢些老张个提当的，当然是个要，就是呢，老人当不当，伢把伢做起啊，垄断当，这几年的，太现实做，可做了当，其实个，哦，等那日把这家当等呢，就靠做这一当，啊，他这个林根当等呢，我做我做人口控制了，我所有了的人口，我所干了牛 个, 了，就是那林根结果的一个面，嗯，美丽军事建设呢，当个
1: 罗这个战争也重呢，但做起啊，这老点么是重那真。但小巴的这忙起去，上班他老先挣到了，他那个歇着时，他忙不歇歇没，没些没些人在就是呢，但牛个还来等于牛老穷，他老路走开了，他东东一段，啊，对牛个就是呢，日头啊，三头红的这个，三头个，他那牛个的就来把菜弄当当，啊，他江南南沙个，嗯。 nyok lepa tsen long tang nyan rahi me da nga yin na chi san da jana nang sa ni nga ma lo zhan thang tu rgo jana nang sa thang tu ka tso ta nga tso ta chi san da tang san lo tong tang jo yin za ten ra me da ten yi kan ten yin na sa nga za san lo na chenpo tong la ta nga ru jin nye pa ka tse yin nong la ta ti ko la san lo tong mo tong le san lo tong du ta kan ten yin na sa ta me yin la ka cha ten yin du nga tsong ma da ka len an de re se ne jik ta len jan chi me da ta jama ka sa ka song nga jana nang sa ta na fu jian zu ta na lo ke ta ta na le lao shi yin ba ke ling ge ke lo zhong shi ji ke go ge ji ra shong ta ti di ke zo ge ja xi ten ni de ta nga zo ke na ba re ke na chi sa na ta sa ke ni na ta jana nang sa ne ya zang de ta nga zo ke ta ni xu su chen ge ja re de ge ta nga zo ta ta ba la le ba le che ba ha jian wo ra ja re long ti de ge ka le ya mo jian ni ri chong jian de ge ri na a na le lo che ni zi de ko ten de te ne 가족은 가족 다 벽에 되기 도스도자 잔 자식이라래 한 자신 내가 항 산도 다 간리나 산도 다 되게 가족 초학 제들이서 단 다신 희다든지 다 초학 제들 다 인도 자자자 데다 레레 초학 제도 가족 다 종례시 롱롱 가서 그래서 다 때 조차적 당 사자 카토마 아 장성 그 다 사자 카토마 그 제브르 제모스 제스나 다 사자 카 마드 다나 다 소노 된당그라레 소노 단사데 맥 레바 치스나 상노 동조 효스 대원데 다 자나 나사지 뇨데 레바 세기데 다다 간교 산토 그 뇨고데 레바 세기네 쇼옌 토르크 준세 파젠 델토스 다 정이게다 다 네게 치즈르코 다제 녜이르다 효 다트지 마존데니 다 덴데제다 정아 다나 다 토머크 다 덴라 힐친 진진린 다 덴나 잉어 츠크 로틱 세길 츠 더용데 다 로 담보 다 로로 님바테 츠 다 조모테 치 되게 고마고마 다 타사 안 담보레 다 흉켄제 기게 겐바테 기 다 냐뇽 응포트 마날 다 라나시다 히테 nga senol ngumi ko ya mo tsene sho da na lapor to loro tropa no le onde loro tropa thi onde lo sai ma thi onde ta ngwa tsuke dambo chesana mang tse yoba tendi chin rogre tini dich kol chesana ta chesar ko sanchi pa tsang ro tene le khe ta tampe tene zong yik tege gomba tendi rong de ta nyog de lo si kjiru no lang ta ngal ka nga thi mo ra zhna ngal ka nga ka thi mo tsana loro sumba ka nan den ten ya ta nyog ke yamo sin doyama ta ten ton ta loro nyempa ke ane on doyama ta ten ton loro yipak te on doyama ta ten ton kosol ta pa chas shetan kumendo wa jen rog do je jendo tate ngik sanoy yang ni yang ta tong lan yita ta pa jen lo chen ngwa tsa ta ngwa maa je de ta ta ta den ta nta mando wa nta mando chis ta ta deb nong chis na pa jen mong chiang randa re dar tene randa re dhu ko nang duan maang cha tene lo du ching na la ta ngwa maa ngge lo chan ro di yina ngwa ta lo chen nong la bai lo chen ta ang zi lo chen jai lo chen maang che na de sam ra teru jai lo chen ta tene zangko nima riri no tsukti riri tsumatsi yomara. Da tansayi na ta tiki tsumanda ranyan ranyan si bayi lo chen, jayi lo chen, anji lo chen, tene shudu lo chen, tene yora. Da tiki kichasa na ranga sunsi di lo chen, tsutun sunsi di tsumanda ranyan undi. Da nima riri pa jen, da hiongso do gongso ma pyu na, tene tsukti riri tsa. Niri tsa di mato yomara. Di mato mende da nyogo di gigan ki da lo chen di 호디직 로젠데 파 단 조조그라라나 데 리카데 따따 스마트나 야 로소 링겐 럼도 스탠디 키오라레 아 데이케드 갈레 라더노 바자 로젠데 따트리 바인드 단 요데 그 로젠데 웨이토지 바캬데 레바논 야모스 요토문도 따텐 요문도 데탄 요그데 치스나 따 로런 토산시 로르 쪽바나 샤존송 소마용다 야 사바 존네 나긴 무슨 흠이 그 바챘데 만도 다 대용데 다가 아 다 제마 다 로로 담보 티나 안디인스 로로 쪽바 티나 로로 담보 그냥요 짱 저스나 냥요데 정말 로 그러고 그러나 레메 로운데 다 로로 쪽바 논레 만다사데 참한다 가닉 쇼는도 다운데 다 로로 담보 다 로로 냠바데 논데 저 마기 데 야무 제메터
2: 레슬레
1: 데네 뇨그데 그 다 이게 저운데 아야 드록 뉘바 논데 저스 그 뉘바데 진짜노 야운데 치즈나 뇨그데 그게 다 나반등도 초티징나 히비게 로첸 다데기 신리티 자운데 다뇨 자챤 나치스케든 신리티라 나사나사 포그만도 베 가세 포바 차 야나야 코조가다 이게 쩨노니 파제 이레츠 야마라나 뇨 가식 더로 도네츠드나 이게 노노 헌족치 야마나 양족치 야마나 양치 다 든다로신 다 쳐스나 다 딜라잔데 리문도와
2: 네스네
1: 다 드네 용 베지 다 베이드 쳐서는 드네 로체 정상 하장 좀 안다 까나 침보시야 쟤네 다 개자 그 고육 단 들어와야지 되니 녜치스는 롭티 존의 냠뇨 롭티 존의 냠뇨 됐다 하장 또 기포든 선다 다 로센 개개인 그들 로센 스마트디 전주께 도서 간데스 다 산노 똑보 마치크 도서다 세토다 자마히나 텔레존 산노 돈히다 나데 하장 치탄 노래 인산도 산송에
2: 근데 소리 개개인 지와 가르고나 보고 삼년 안에 됐다 지 깔이 가고 도시지
1: 다 된지 라포트 추조자 자지들 로촌 로다 춘조만 놀라 세단께 장고 뷰바탄다 세타탄 바탄다 자타금도 네 딘디 산소 네 소차 로센 판데 나 다통 킹악체스나 베이 로센 티딩이 네게 랑근디 바쳐 그 제이 제 로센 토모탈 힘주 토모졸레 체르스나 코 게이그릴 다 로센 티탄데 자차 자직 바르서고 딘노 딘남 남라 다 체스나 응어 그 베이 진 선치바나 제이 진 다텔 유파조이다 어 다텐 달렌스 어 다트 다트 티 소차 아, 그 치즈나 로다 총하는 시다 그 다트 좋은데 동보 짜짝데 야모스 파트송 레히 조한테 기겐기나 레히 조한테 레트는 오마오마 하장 상처 받았어 레히 조한테 하장 대친 진사서 다 어스 그 로벤 김모 타마 짬비 그 다 선지바 그 자와다 어 다 대결 다와 도보 맞은 지민도 동보 어 칼베치 캠베지는 랄베치 리마즈 못 빌담베어 로다 총할 빨리 레히 조한테 하장 그는 ngachi yanchi chupi deje kita te ngoma kati chimo re tsano ngi ngoma ta tel lhasen patisa la gigen ke ngoma lhasan nanda ke pe yamot zion do ko kalez yo mara ko ma lansan as ha ko de sanje pa no ngoz ta de ne ngoz da tu gi lhasen ta zong de ne zo cha za chuk del za chuk del de he yamot zia za chuk de yamot lo zon je lo lo chong lo ran yi pa ke tyo ja ka sa la ta le he jong wa ten do так геген кахек течасана ньонжо манарыд хёлен жома хёлен жома янде кок лоцэм анди мартин дид лхи жомате жонлык тесе ямар то дит ньонжо до жо зондра тати толац синда та тенченжи геген гэдэг мнти тигэн санчипа да тигэн та хачан ка камо зоцар чесана кол цацэ лол мецэди
2: ре ре ре
1: те геген цацэм дхэ чикипа жахина ньок цацэ лол мецэди та камо тома онда капти дюнгин гоц лош ка та лоптен ту ка та лосон ген ген гэс лоши гэбан ни катидин кечатхил лора еба касл лхе жоате лос синда симда тател чинак камат жасина нартын ябон санд осажо мама гацол хатан родина таис кабор лосонч тате цуманда лосонгре тенсайна та лосонч дил читанг та цуманда тел та данон шигмдо шакбак че жачрон зоч та шакбак че жачти та гү гүчрит цайг маги хижа паче та хижа зойте лоят шарума хижа зиёра та лоят шагна лол мазона пати хижа те лол ни тожи маро те онде кана канза к та лол зонг де дес пена та хижа нанано жуйе та бена цажи хижи менгажи менга шемажи та те ньок лол мазина дне тало но цадана те кю сапа зона пати меден генажи маро
2: на
1: ко лол зонг тон ни парт зонг то пати зонг жиро на рема та то жори лол зонг гун ни ген те зон та манцак н дхе те лол зона та пемен до ма метен ки манцак дэхэт нэг чиндэс хэлийн сэнэнг сэнгэ сэнэ томбо гэнсэн гэнсэн чэн гэнсэн чэн дэх зэн сэнэ рэна хясан кэ дэрмо юн кэ хязэн дэ то гэнсэн та тэнэ рис тэ тин нон сэнгэ тэ нэ рдак джабо зо рис тэ он дэ сэнгэ зо дэ чэ сэнэ хязэн сук чаа рэ та тэц зо хин та сэнгэ сэ тэ та дэхэ джаб

제이노 산토노 히 아고달라 차카시시 아고 듀셔 카톤카 기차도 공듀 레 지제 마제시 데니니 빈총아 가차 카런데 마제시와나 고다 파효와나 아고 까마 칸잔달라 아고 저거 속더 나도 파체 파체 자힝거 더러 나이 지지지시고 제데 뭐게 저그리 제시나 저 아고 치아데 지스마스 조마제 저 부자님가 나라 도마리 저하는 시시 까마 칸전 계좌도 고운디 저 점으로와나 나 고라제 제나 주처 제시 아고 고라제 제나 주처 주니지 저그지나 뭐게 선조신가 제주도 제시 난조리 난조리 좋아나 가차 카란다가 저바 제완나 근데 히시 까마 칸전도 가차 카름 뿐인데 가저 제완나 참포자니 마야시 허니 가저 제는디 아고 치와 뒤주 카톤데가 샤니니라 가저 마제 다 만진주 당악디나 총아 저만 저 부짱무 유신가 나나 데모 짱무 유시 나 저이 할리그 디시 지디 뭐지 개마 라티오나 가지지 지기 제도도 뭐게 변소 냐부 지디어스고 수제 그 수제라 카제로 여마지 저거 좀 히더라 제시 추안인데 뭐차나 저바 제제 차자시 아고더가다 현인인가더 가저 차야리 런두 라야 뭐게 변소 튠제이와나 편세조람도 편세 잔데 이나 진니 뭐여더가 뒤저 문어리 이터시 다 제니 지나 던지지 않가 스시시 까마 칸전도 가차 칸전니 아고 뒤치 칸통가 깨차도 공원두 고고거이 칸무 소마더 마마 지와나 지지 오마 지조나 히시 데니니 거기 빈산다 팀보마이와나 건제드 자가 니모 라양 장시 다소 지기 건지 신이동가 추처들라 제드도 거기 빈산다 과제젤레 고좀 메리 마치 거기 빈산다 다로 깽아 잠보마 니모마이와나 먹이라 추처 같이도 까마 같이 까차 같이 임바다 문어리 먹이라 시용시 로청초보 소차 조미 촌두피 생기 추거 세치자 시 희열고

0: 北西为金州东年落顶级的火了周生火比顶着热主播那把错敌人个三十多日龄请求南东卡当比诺陆基卡杰个也在我转到的学习营 当初年节定比陆基地大哥给车大部的恰恰呢过了好啊当你地位个解决定月也想了这只学比陆基地呢新节大目西比一般将个东西陆基定义年节定比陆基地解决的这人个耿耿哈姆不莫拉不爱新节大目音穷穷罗个粗如音这边没多粗如音卡车了节目黑暗音穷节大部原暗音卡位不莫自骂啦
1: 봉이 생제 담은 가나 힌당 희아인 돈나 메이치 동사인 차충 메이총 코사인 제윈자기 린야인스 야 저 창조 그들로 이 배메스테
2: 실례 이 배요
1: 그걸로 이 너희들을 배워요

야 카다르 상케 자카바사 야 타알로나코 야라제야 야나자르부칸둘라야 파송예기 테차부야 카미포다콤알라야 콤메컨두 조네송야 나솔로송자카바사 야 타로야여 바블란데야 르탄스능사샤타야 여르야여미 에베 노나케르야 야나자라부 여르종라야 메타미베 노르부샤야 통리닝테가 노르타야 지기쿠시 케브야타야 다르부지샤나르고제야

0: 배제 장설링 짜롱 결복해 삼노타다 또 배제 간네 동기가 땅나 대탄라 소반다 홀서바 파티를 이렇게 나포 임바타라 끊게다 세베 열라 임베 샹동캄다타 마웅친바 또베 주봉서바 끊나 차베 코자 남지게 답히 특동고 피나 산삼네 냐바가 열공 말고 때베 서버 호르게 사찬다다 세바나 땀게게 세효소 특히 나도 삼보다 효바다 카타타 본인들라 또베 타바데는 감네게 소졸로타 다 파카단 자카 라루타 사바산다 고네 드리 특타타 로타 니모케 땀젠베타 마셔바다 시고산네 냐바캬네
1: 고홀라 셈바테네 둥키 나와 바디라 파피 링로 자치네 담체 리치 예바티리 리치 나바티 지미 리치 나만 퇴센주리

다 공고 자지 될라 안 되겠라 아 응어 지양지 드비도 저기 주왕 근으로 간지지 되는 제반제요래 세딜 알라디지 가슬라 공고 도노 보모 롤로 소토 라르데티 조친다데 지장세라 자이 또단 타미오 예나 민디 진터지 자르스 데레 더군으로 공고 도노 보모 롤로 소토 라르데티스 야가 시간 되니까 강대여 바래 세딜 라르스야 니게 치 남당당 최소소 인자심이 돼요. 라드가 최대라 공오 도노 보모 로로 소토 최주기요. 최주기 본데 주기 보듯이 하잖아. 라드 때에서 라드가 최 인자들. 조진다도 지장샤 세야그. 지금 스마드가 강대히 오래잖아. 공도 히비고 공오 라소바 그 최주기 보대. 라드에 막 마세 대소 라드 세야 마세. 다루 콜라 미 예요레. 강 여바레 세딜. 조진다도 지장세. 조진양 세레. 다대양 세레. 장다는 두베. 디인들 지금 선바다가 처리세들 아니 라드지 민가 나나데 템 근데 트라이 또단 타미오 예나 민티 진트르제자 지금 예바다 나반데 닝가 어다 라드가 체가 다이조서데 어 라드가 체데소데 아 진주다 양주 강기지슬 어 근데 라드가 체 강이야 어다 데기치리 아 데요 트라이 또단 세디슬 어 트라이 히비가선 디가서 트라이데 양주 다시 어 양주 다기지슬 다나로 또도 자기바 인스 타메 오세 위디슬 아니 진주 메바 오 덴데 가슬 아나로 오제 그니스 예나 민티 진트르 제네 예마 데소테 라랑 수소고 민타 데 진주 간이나 오 대단 텀비 고니 제게 바레스 딘들다 도도히 야바이나다 아 나존데 아 지왕 아 데니 침데가 아 데니 라드지 치 아 신지 바자 코라노 니스 템비드 니티 제이 띵들 아 아니 니스 마템비게 또다 올라드게 치또디야 니니 첸돌라드게 치쭉지엔 바데딩 다 대인들은 다 니가서라 라드지 아 민가나라나 조치든 나도 세리세한데 라 아니 스드뻬인체 그 곰바데 야인 고숨바레 젠센체르잖아 스드뻬인체 그냥 니가서 간리치 소녀레 세딜 코오노 윤더 대제 라드 마고니 히빈 다드 딘상 조치드 잡아나 대찍찍세야 아 다 코 스디벤지 코란 고고 다 코란은 좀 봐야 아니 윤더 땡비 윤더 땡세디다 자 선지 발사기 자 선지 바그 윤더가 놀 땡비 그 라드다 찍 어 로빈 때니 못 잔나 같은 건 지비 그 마고 천자노 지비 그 나드세야 되나 니 딘상 다이라 소바 몸보 찍 그노 조치 조치 조치 세니 요서 자데 반드선데 다 코란 스디벤지 코란 니니 여란욱 돈이 야바이나 너서 돼지 미가 난다니 깜더 양지 집이 도지게야 조치 나도 지장세 세네 조치 단다데 테니 라드지 밍 나라야 바 고텐지 밍 나라야 바데 아니 서드지 곰바데 얘기하긴 소 테니 아 테니 다조스데 체르잔다 곤히게 바 다락 지스 또단 타메기 지스 워시 아 다 또단 워드니 파프비게 아니 하마 아 아니 구보 라드게 체 구보 데소테 아 아니 민타 그 진주다 텀비 고니 아 아니 자기 바 인스야 단 디그 가슬라 트라이 또단 타미 오세야 그 트라이 세야인데 Shetan kala ina ta yanju tala kogi parche Yanju tala kogi parche Yanju tala ngan cholo ane taras Taras e yuri yanju sala sara yang se gyor Tata dan sara se dili yanju tata yanju sa se gyor O na yanju tata dan sa ni la tata sara se ya Ndende mi ta gi biki jinsen chere is Ndi la tara ta traka ki tra se ya Mi ta gi biki jinsen kanda chere is Yanju tata dan sa ni de Ane rang so so nyuyer ji jinju kan ki ki jisi hupi kasa la Tene yanju hupi topji Ani ko tsik te je drabang te ngali jako drapa lan jindu kuyo shi. Drapa lan jindu kuyo. Tende yo pa yen zang, ani yanju tate la taras, yanju sala sara jeba. Tan deso tabi nan tsuyin ba yin na, ko ngen che ju yige lo tang gano la, ani ngen ju jinju yanju la soba deso ju koro dra deso de sar shimba ko ten kuyo shi. Dra sar shimba ten ba yen zang, ko yanju yar ma jago ko drabang trahyu ku toni, ten ten ko cheba chenbo ju ten kuyo shi. Tā rē tēwē jā tā shī jīl, anī kō kēchā tā dratāng gā njawā lā tēnī, anī ngēn jū tā, jīn jū tā, ngō jīn tā, tēnī ndō jīn, lā sō bā jī dhā tēsū sō mā tā kō sār shīn bā jī, anī tēng gā yō mā rē. Tā gā jā, yāng jū tā gā jā tē tō sū tēn dī bī zō nā bā tēnī, kā hī kā hī lā yō bā rē. Tā wē jā, bē kā jī sā jā māng chē wā lā, anī kō dhā jī sār tēsū tē nyam nī, kō yāng jū yār mā rē jī dhā gā chē pār tē sā bō jī, ngā sō jī tēng gā nā, anī tēmē tē bā tā bā chā dī yō rē. Jede weja ta ngenche le tabi nchame na kondi heba nangi yanju tadan saji jade jarung tisle yanju ta saji jarung tisle ane ko jadang te ngense tebo gune jatratun lo gyori jinse te la teni yanju tada sanyi la sada tada sa gyori tiyo da traye todan tami uohi bika je trayen da tada yo pa
nyanju ho ta yo pa wo te la nga ko gi pa te ye ji ri ho ya te ne ta da yu zo tsu te la nga zo che ta ka la che jang wa ji na yang wa ji ni ge no la ta che yang wa ji kho na la da yu zo de yo pa ri ti ndi ta go de ta ra gi ji sel to jar wa ta ani an ta a te ne ni su yo na wo ri ta an ta ni su me na a ani de la ya wo je gyo ta se ta ga an ta de tsu pa yin ji na an ta de yi zu ni la nga zo ji pa ji da yang gu che zin du jian la bang se ni Ani, kokia jinjima naro kutin dikatini, yana denpa. Ani, rango lango sango ngojina denpa. Ani, yadara dala soma ngojina denpa, tenreji kasi la. Ani, jinju aate, yige sori yangmi chetele. Ani, ko nisi yizu lako mudumi, duiga pari. Teta pali anga zon dii kasi la, ani, tamese ni. Anta nisi, tini yizu lako mepa dabu. Teso la ya, ani, oja gresi aate. Ta yen sedele, ta yen kadirin, ani, ko, ngo, do, no, bo, mo, ro, lo, so. Ta chenda gubo te, ane rong kong la yasa ka. Ani minta teki jinju da tembi igwa ni, ane jagre se ya. Teri, ta teso te nga su kong ni, ki samba. Ta ndi kasa la tonang she giji ji te taru che se na, yangju sa dang, jinju sa nyingi, ta la, ane nga su che kanji ki to muto, te la che pa me bare. La de ji kasa la, yangju sa dang, jinju sa nyingi kasa la, che yasu di jiba cha di yur. Dendil teni kiti digi bari. Pe chayana, kui kekhu chenpi bisos. Kui kuo ke chari na kekhu chenpo goni biso, biso na mbepi tenrawa. Dendil biso hibi kasi banaro boso ke biso jinju sari. Jinju sari jisila samaro sodi jake. Yena minti jintari jarisani. Jinju ta tabi goni jana biso re. Yang kui kekhu chenpi drak sos. Drak basa gada gara da drak asa ki drak. Kuo ke kekhu chenpo goni ta tenda kanarwa hiji ma manso goni na ma ちゃぶらとんさ、ジャス。キープてるわ。てかさパサがだからだ、ジャガスがだ。ガスがだ、ひびかせら、ヤンジュサレ。ヤンジュサレでウィンジャヤンジュサイかせら。ラドジチェテコ、サノロソマトル、ンダルスバ、ヤンジュサレ、セドルチェレチェ、ヤンバマダジ、ジャッジメバレ。ていうんで、ラディかせら、ジンジュサだ、ヤンジュサニ、ジスル、チェカントモトでチェバヨマレ、ニカラチェレ。サノロソでジャケバ。ウィンジャトダトスジマダジチェレセデル。 진주다다야주다니나 지비가슬라 진주 따라 진주 따이나 따나로 도저게 바라 코나 대만보 예토세 가데 따라요나 아니 따나로 도저게 메바라 자예 또당세니 콘들 아 제만으로 숭두가 양주 따이 비가슬라 따나로 도저게 바라 스페나 콩기 나니 이게 마보 저토세 고 코가 나니 로르 따 이게 마보지 코가 저티스 디는 나니 이제들 코 딘디 바라와 딘디 바이난데 저세야 데 딘디시 페시 똥그 딴 디시 페시 똥 어디서 가서 콘들 양주 키비가슬라 샤치 그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영아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러제니 배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타 타비토야디니 나나 최도르토미 배운 게시리 텐제 손상 치기 배역이 루가라 참비 저와 당무디 나니 주양기 신감 리제나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소의 배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